0: 아리랑 톡쇼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사옵나이까?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어김없이 찾아가는 김무인
1: 박영선 인사 올렵나이다. 오늘은 특별히 인사말을 좀 예스럽게 해보았습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위치한 사대문을 따라서 600년 전 한양에서 현재의 서울까지 살펴볼 거거든요.
0: 자, 그럼 함께 서울로 날아가 볼까요?
1: 네.
0: 비행기 타고 지금 왔습니다. 예. 자, 이제 서울에 도착했으니 남대문시장에 가보겠습니다. 남대문시장에 오니 손뼉을 치고 발로 땅을 구르면서 자, 골라 골라.

0: 아무거나 골라 5,000원 쳐다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두 장에 10,000원 10,000원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.
1: 네.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흥겨운 소리와 볼거리까지 정말 재밌는데요. 남대문 시장에 왔으니 쇼핑도 하고 특별히 호떡을 사 먹어야죠. 꿀호떡, 씨앗 호떡, 잡채 호떡, 치즈 호떡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.
0: 자, 이제 남대문 시장 끝났고 동대문 시장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?
1: 네.
0: 걷다 보니 배가 출출한데 뭘 좀 먹을까요?
1: 네.
0: 역시 금강산도 식흥이잖아요. 아니나 다를까 동대문 시장에도 먹을 게 풍성합니다. 빈대떡에 잡채, 잔치국수, 순대 등등 물론 싸고 질 좋은 옷들도 많고요.
1: 그런데 우리가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는 장소로 떠올리는 남대문과 동대문이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곳들입니다.
0: 맞아요. 조선시대 사대문은 사람들과 물자의 출입을 관리하는 행정관문일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을 드나드는 공식 출입문이었으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추도를 방어하는 시설이었죠. 또한 조선의 질서와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.
1: 맞아요.
0: 네. 여기서 첫 곡 듣겠습니다. 조용필이 부릅니다. 서울, 서울, 서울.

0: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의 사대문은 동서남북에 세워진 문으로 흥인지문, 돈의문, 숭례문, 그리고 숙종문이라고 불립니다. 그런데 사대문의 이름 중 익숙한 글자들이 보이죠? 바로 유교의 다섯 교리인 이인, 의, 예, 지, 신이 들어있어요. 조선시대 국가 이념이 보입니다.
1: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사대문과 정식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?
0: 네.
1: 네, 먼저 동쪽의 문인 흥인지문을 알아보죠.
0: 네.
1: 인자함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다른 문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죠.
0: 맞아요. 흥인지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네 글자로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. 그 이유는 낮고 약한 동쪽의 풍수적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름에 갈지자를 넣어서 흥인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이 된 거고요. 그리고 바깥쪽, 문 바깥쪽에 반달 모양의 성벽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옹소리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그 옹소리라는 이름에 방어장치를 설치하여서 적이 바로 문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.
1: 그렇군요. 자, 다음은 서대문이죠.
0: 네.
1: 서대문의 정식 이름은 돈의문이라고 하는데
0: 네.
1: 의로움을 돈독히 한다는 뜻이죠.
0: 아, 네.
1: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? 동대문, 남대문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실제로 서대문을 봤다는 사람은 없잖아요.
0: 그렇나요?
1: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.
0: 어머, 왜죠?
1: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에 도로 확장과 도시 정비를 이유로 철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.
0: 아, 그렇군요.
1: 네, 일본 놈들이 한 일이죠.
0: 아, 네.
1: 두 번째 곡 들으시겠습니다.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.
0: 네, 들으시겠습니다.

0: 자, 여기서 잠깐 조선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
1: 그러죠.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 약 518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의 왕조입니다. 조선 초대 국왕은 이성계이죠.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서 정치와 교육 중심으로 발전시켰어요.
0: 그렇군요. 근데 이전의 왕조인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는데 왜 유교로 바꿨을까요?
1: 그건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 불교계가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라는 정책을 통하여서 유교는 권장하고 불교는 철저히 억눌렀죠.
0: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 학교 때 배웠었죠?
1: 그렇죠. 네.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흥차사, 우리가 사용도 자주 하는데 그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는 이성계로 인하여 생긴 거라지요?
0: 맞아요.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가 버렸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다시 한양으로 모셔오기 위해 계속해서 차사라는 직책의 신하들을 보냈대요.
1: 그렇죠.
0: 그러나 이성계는 이방원이 보낸 신하들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을 죽여버리거나 가두어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.
1: 네. 이방원이 그 아빠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준과 그 아들들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.
0: 네.
1: 그러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함흥으로 보낸 신하들이 도통 소식이 없다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긴 거군요.
0: 맞아요. 저희가 조선 초대 왕인 이성계에 대해 알아봤잖아요.
1: 네.
0: 이번 노래를 들으시면요. 조선의 모든 왕들의 업적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.
1: 아, 제가 학생 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면 역사에 재미도 붙이고 공부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.
0: 그렇죠?
1: 네.
0: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. 노래가 신나고 재밌습니다.
1: 네.
0: 조선 장단꾼이 부릅니다. 태정태세 문단세.
1: 네, 들으시죠.

0: 다른 왕들은 몰라도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따로 꼭 집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.
1: 그러죠. 세종대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훈민정음, 즉 한글을 창제하셨고 또 장영실 등을 고용하여 추구기, 해시계, 물시계 등을 제작해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.
0: 네, 참고로 세종대왕 동상은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고요. 동상 앞과 주변에는 세종대왕 시절의 찬란한 과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추구기, 혼천이, 해시계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.
1: 네,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과 함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.
0: 네. 자, 이제는 남대문에 대해서 알아보죠.
1: 네.
0: 남대문의 정식 이름은 숭례문입니다. 예를 숭상한다는 뜻이에요.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정문으로 왕과 사신이 출입하는 관문이었습니다.
1: 그런데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일제에 의해서 성곽이 훼손되고 관리권을 일본인에게 빼앗기기도 했고요. 해방 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.
0: 맞아.
1: 현대에 와서는 2008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목조 두각이 전소되었으나 2013년에 복구되었고요.
0: 아, 그렇죠.
1: 네.
0: 이제 마지막으로 북대문으로 넘어갑니다. 정식 이름이 숙정문이에요. 엄숙하게 다스려 평온하게 한다는 뜻으로 다른 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죠. 이 문은, 북대문은.
1: 네.
0: 풍수지리와 군사적 이유 때문인데 북쪽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라 여겨서 평소에는 문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.
1: 그렇군요. 확실히 그 시대엔 풍수지리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.
0: 그렇죠.
1: 네. 다음 노래는 원래 현인의 노래 서울 야곡인데 오늘은 주현미가 부릅니다. 서울 야곡.
0: 네, 들으시죠.

0: 자, 서울의 사대문 이름 안에는 인위예지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.
1: 네.
0: 그런데 왜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해서 지자가 아닌 정자를 넣었을까요?
1: 예리한 질문인데요. 네, 제가 말씀드릴게요. 북대문의 이름은 원래 홍지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대요.
0: 아, 홍지문이군요.
1: 네. 네. 근데 이제 숙정문으로 지었잖아요.
0: 네.
1: 그러니까 지자가 정으로 된 건데 그 정자와 지자가 하나는 꾀알정, 하나는 지혜지. 그래서 뜻이 서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숙정문으로 지었다고 합니다.
0: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홍지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숙정문이 됐다.
1: 네.
0: 그런 뜻이군요.
1: 네.
0: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의 우리 역시 조선시대 백성들 못지않게 은연 중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.
1: 그렇죠. 그것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. 심지어 우리나라가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보다도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며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니까요.
0: 그런 예를 들어보면 제사와 차례 문화, 성씨와 족보를 중시하는 가문의식,
1: 그렇죠.
0: 또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서열 문화 있잖아요.
1: 장유유서죠.
0: 장유유서죠.
1: 네.
0: 그리고 존댓말 체계 등 그 등등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.
1: 맞아요. 오늘은 서울의 사대문에 담긴 역사와 조선시대 그리고 유교 사상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나요?
0: 글쎄요. 전 유익했습니다.
1: 네. 저도 배우는 거 많았어요. 사실.
0: 네.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혹수베이의 아리랑 톡쇼를 들으셨습니다.
1: 여기서 저희 방송 채널과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좋겠어요?
0: 그러시죠. 자, FM은 104.7MHz, AM은 1431kHz고요. 웹사이트는 www.radiohawksbay.org.nz입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아량 톡쇼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울의 5대 궁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1: 네.
0: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